0: 나 앞에 짠이다. 아 예.
1: 싸게
0: 뜨면 싸게 뜨면 나. 짠이다. 뭐 짠 앞에 앞에. 아 예.
1: 짠
0: 앞에 앞에. Now look here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urn it up now. Oh yeah. Now turn it up, Augie. Yeah, now everybody turn it up now.